0: 형의 주시는 마이키야.
1: 가치니에라 타이.
2: 아, 가치니야. 기때만네. 기가만네.
3: 아, 가치니히야.
2: 가치니히야.
3: 가치니히야. 가후리히야.
2: 아이.
3: 오, 하이만누.
2: 하이만누.
3: 하이만누 코에 루이사. 하이만누 키위 카모에 베아이테 포. 아이.
0: 가 아스리아 스요 라타이. 가히리.
3: 가 키테아 에라타이. 테테히 와카레레 랑이 노이. 가 치코 라타이 이르나 이테 와카레레 랑이.
1: 가츠만.
3: 아이 하레토네 고레로토네 세이호이.
2: 아이 티타테리 마토이 모토 치코.
3: 아, 카치코. 아.
2: 카치코.
3: 메가 오로.
2: 메가 오로. 아, 카파이. 이 파카타이냐 에라타. 키테 파파.
3: 타우라타 키테 파파. 카타히카.
0: 카랑고 나이라타이 테우아.
3: 헤파이테라 우아 루이사.
2: 아피나.
3: 마히 파카무츠나.
2: 아, 이 아피테. 이 아피테.
0: 나라카이.
4: 이 아피테 나라카.
3: 이 아피테 이라타이 나라카이. 아타네 마후타.
2: 아.
3: 테나 코토 nga manenga pi nga puaka nga aharane. Mo te tūpono e mātakitaki mai nā koutou o te tiriti o whenua poto, kaua e whāia e nei tauira hei kaiwhakaari mā koutou. A Kāti, me tuku e tātou te waka o ako kia whakakukū ki uta. Me hiki e tātou a tātou hoe, ka heke ai ki te whakatā. Hoi e harai te mea me whakatā, kai te whārangi ipurangi e tehi whakamārama, hei pānui mā koutou e uai ngā āhuatanga reo o te rānei ki roto ki o koutou Hinengaro. Mauri ora.
5: All the best throwbacks, 90s and more. One hit at a time. Aotearoa.
6: Oh, kei anai te ata.